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외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도 오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쏟아지면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저지대와 급류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나 붕괴 위험 지역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너울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방파제나 갯바위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위사대교 이전부터 남양주요금소까지 다시 화도에서 서종 또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총 20km 구간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일대 주춤하다가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쪽으로도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

0: 민주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동부화산도로 의정부 방면 한천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상계교 조금과 2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정체를 더했고요. 북부간산도로 이제 중앙분기점에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나들목까지 가는데 20분은 걸립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래포 쪽으로 서행합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도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 구리 쪽으로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 쭉쭉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 이전부터 서종까지 13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인데요. 중간에 화도 부근 1차로에서 또 사고도 났고요. 이후로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도 밀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분기점 1차로와 오산 부근 6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0: 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고속도로 대부분 빗길인 가운데 사고 소식 잇따르고 있고요. 정체 구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파에서 서하남 쪽으로 5km 구간 정체인 것도 서하남 부근에 있었던 사고의 여파인데요. 사고 차량은 갓길로 옮겼고요. 또 계양에서 송내 쪽이나 장수에서 송내까지 또 김포에서 자유로 나들목 쪽으로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지날 때나 만남의 광장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길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 이전부터 서종까지 13km 긴 구간 밀려있고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홍천휴게소 부근 그리고 내촌 부근에서 인제 쪽으로도 움직임 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서울 쪽도 덕수산패에서 강일 쪽으로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은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경남 지역과 전남, 제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도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비가 쏟아지면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급류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나 붕괴 위험 지역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너울에 휩쓸림 위험이 있는 방파제나 갯바위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일교 부근의 사고는 정리됐지만 곡정에서 수서 차량기지 지나는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원주에서 새마을 쪽으로 정체 구간 길어졌는데요. 진부 1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속사부터 또 밀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

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휴가철에 또 광복절 연휴라 차도 많아서 더욱더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종로 보신각 인도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있고요. 그 때문에 종로 일가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보신각 부근 하위 1개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양재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0.4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주말이면 고속도로는 어김없이 막힙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 갇혀있다 보면 속 터지고 궁금하죠. 도대체 맨 앞에 있는 차는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사고 난 것도 아니고 분기점도 아닌데 고속도로는 왜 막히는 걸까? 이런 걸요, 유령채증이라고 하던데요. 유령채증은 바로 한 명의 운전자가 무심코 차로를 바꾸면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덩달아 감속하게 되는데 이때 감속폭이 뒤로 갈수록 커지는 연쇄 반응 탓에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망급한 나 때문이었네요. 주말 그것도 연휴. 어차피 막히는 거 조금씩 여유를 가져보자고요. 8월 16일 일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소개 동물원입니다. 해화동.

그렇다면 차로를 수시로 바꾸며 운전하면 더 빨리 도착할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차로를 바꿔가며 운전하는 것과 한 차로만 지키며 운전했을 때 소요 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두 시간 동안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시면서 느긋하게 함께 달려보시죠.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재룡의 노래 듣겠습니다. 굴러 굴러 굴러온다 복덩이 온다 싹.

0: 때문에 미치겠다. 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수 때문에 삼다는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9292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태화남 최국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 더워서 어떻게 지냈어 그래?
1: 응? 아,
0: 야, 너 많이 탔다.
1: 네, 너무
0: 시큼하네.
1: 네.
0: 아, 어디 알바하다 왔냐?
1: 아, 밖에 요즘 자주 나와가지고 밖에 네, 네. 저쪽 잠실 쪽에
0: 잠실 쪽.
1: 나와가지고
0: 여기까지.
1: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나도 모르게 나왔네 말이. 예.
0: 아, 거기 다니는구나.
1: 아, 많이 탔어요. 예. 아이고, 제설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아, 그치, 시원하고.
1: 예.
0: 그, 제가 말해요. 그 뭐, 여름 피서 같은 거 안 갔다 왔겠네?
1: 아니요, 생각 갔다 왔습니다.
0: 아, 예, 갔다 왔고.
1: 가족들 데리고.
0: 아, 근데. 아, 내가. 예. 나 오늘 아주 저 새벽에 꿈꾸다 깜짝 놀랐어.
1: 왜?
0: 꿈속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1: 네네.
0: 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1: 어, 뭐라고?
0: 최일구 씨.
1: 예.
0: 시한부 인생이래.
1: 아,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또. 왜 그런 거야 또.
0: 아, 이거 얼마나 살아요? 그랬더니. 네.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런지 알아?
1: 뭐라 그랬는데?
0: 50년 살겠다는데.
1: 아, 50년 더 사신다고?
0: 네.
1: 어떡해요. 아, 큰일 났네, 진짜. 아우.
0: 뭐가 큰일 나, 이 사람아. 앞으로 50년 더 살면
1: 진짜 시한부 맞네. 아, 참.
0: 자.
1: 한 100년 더 사줘야죠.
0: 자, 시작에 앞서서 문자 안내 여기 있잖아.
1: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장사관 돼서 많이 요즘 짜증나시죠?
0: 아, 정성 들여 읽어서 어? 건성건성 읽지 말고.
1: 정성 들여 읽는 거예요 지금. 장사관 돼서 짜증난다. 예?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 이런 거 너무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예, 문자 보내주세요. 이래서 난 화가 난다.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메신저 TBS 앱은 무료고요. 예.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0: 예, 예, 요즘에. 좋습니다.
1: 예.
0: 지난주에는
1: 선물 많잖아요.
0: 선물 많이 남았지. 지난주에는 쉬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번 이제 에너지를 많이 모았을 테니까
1: 아,
0: 오늘 열심히 그렇습니다. 좀 화를 좀 잘 내주세요.
1: 그럼 지금 쉬는 동안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가
0: 뭐가요?
1: 잘 몰라가지고.
0: 뭐가?
1: 선배님은 뭐 어떻게 쉬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0: 그렇지.
1: 아닌가?
0: 예. 네. 우리도 휴가를 갔다 왔지.
1: 아, 그럼.
0: 우리도
1: 아,
0: 쉬어야 될 거 아니야.
1: 출연료도,
0: 출연료도,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그럼 녹음이었어? 그 일주일은?
0: 일주일 녹음
1: 아, 녹음이셨구나. 네.
0: 좀 관심 갖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니 거 많이 나갔어.
1: 아,
0: 재화는. 응? 거의 매일 나갔어, 이 사람은.
1: 아, 그래? 저 여러분들.
0: 자, 네. 지금부터
1: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니가 인간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를 양주 수색대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네. 네. 하루에 10km씩 산책하시는 이분 1096번님인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제 못하셨겠지. 그런데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네요.
1: 네.
0: 안녕하세요. 최국 씨.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여름 휴가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다녀왔거든요. 낮에는 쏟아지는 물줄기, 다양한 행사와 먹을거리. 저녁에는 유명 대형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큰 행사 잘 치르고 며칠 전에 친정에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 멀리 양주에서도 정남진 물축제 연지 보리밥 착한 가격 여러 번 자랑하고 하면서 장흥의 딸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군청 관계자분들 제발 자랑거리 만들지 못할 망정 깎아 먹지는 맙시다. 제발 장흥의 딸로서 창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군청 관계자분들 부탁드려요. 군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1: 네.
0: 이게 뭔 일이 있었나?
1: 무슨 말이에요?
0: 장흥에? 네?
1: 그 안 좋은 소식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0: 그러니까. 그... 양주 수색대님은 안 오는데 네. 네. 아 기사가 났었나 봐.
1: 어떤 기사?
0: 뭐 바가지 요금 그런 게 났었나 봐.
1: 아 바가지 요금. 네,
0: 장흥 물축제 가가지고.
1: 예? 아 진짜. 예.
0: 그럼 한마디 해야지.
1: 아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만 되면 이게 이렇게 문제예요. 이렇게. 예? 아 뭐 이렇게. 아 같이 다들 힘든데 뭐 이렇게 왜 바가지 씌워 왜? 적당히 봐도 적당히 좀. 아니 그럼 좀 서로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또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좀 적당히 먹어.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나도 힘들어, 나도 진짜 이거 햇살 좀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 좀 해줘라 좀. 아 진짜 우리 거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바가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어 잘 먹고 잘 살면 좋아 이렇게 적당히 먹어 적당히 적당히. 자 여기까지입니다.
0: 여기까지. 네. 자, 네가 인간이야 한번 해줘.
1: 네가 오랜만에. 인간이야?
0: 두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두 번 한 번 더.
1: 아 힘들어.
0: 한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너 요새 형 얘기하면 막 안 하려고 그래.
1: 힘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체력이 좀 딸려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0: 더워. 삼계탕 같은 거 먹어야지.
1: 그거 좀 먹어야 되는데.
0: 삼계탕. 근데 햇살론 햇살론 대출 받아서 뭐 어디다 쓴다고? 햇살론 대출 받아서.
1: 저는 햇살론도 안 나와요.
0: 안 나와? 네.
1: 아니 그냥 형은 소리고 네. 정말 우리 말복 지났나?
0: 아직 안 지났어. 14일 날.
1: 원래 입추가 그럼 더 먼저 와요? 말복보다?
0: 그렇지.
1: 왜? 말이 안 되잖아요.
0: 입추.
1: 왜 입추가 더 먼저 오지?
0: 말복. 말복은 네.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은요. 24계절 안에 네. 24절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1: 아 그럼 뭐야 그건?
0: 그냥 그 세속적으로 뭐지? 그
1: 뭐?
0: 민간에서 하는 그런 네. 행사의 날일 뿐이지.
1: 아, 그럼 민간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0: 그렇지. 그러니까 아~ 입추, 그다음에 24절기가 뭐냐? 입추 다음에 말복이 아니고 입추 동시, 쳐서.
1: 뭐 그런 거잖아요. 경칩 네. 뭐 이런 거.
0: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네. 입추 쳐, 아~ 입추 이런 거 있어.
1: 그럼 네. 뭐 초복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더워진다 뭐 이런 건 아니네 또.
0: 그렇죠. 네. 네. 셋이 풍속이지. 초복, 중복, 말복은.
1: 혹시 삼계탕 팔아먹으려고 만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0: 그건 내가 안 만들었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1: 아, 여러분도 아주 좋은 거 하셨습니다. 그 24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네. 조종말복이.
0: 그렇죠. 네. 자, 1577번님께서 최국 씨 글쎄요 3주 전에는 익지도 않은 수박을 한 개 따가고 이번에는 가지를 몽땅 다 서리를 해갔어요. 야, 요새도 서리하는 사람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 큰 도둑이 아닌가요? 아, 최국 씨 헌 좀 내주세요.
1: 그렇죠.
0: 이거는 마음껏 네. 말을 좀 해야 돼.
1: 그 우리가 그 옛날에 진짜 먹고 그치? 살기 힘들 때 애들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이렇게 서리하면은 그래 우리 같이 좀 나누자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그런 거지 지금 이거는 지금 가지 쳤다라며 이거 절도 아니야 야 이 도둑놈아 갖고 와 야 해도 해도 너무 이게 야 이건 너무야 이거 손 넘은 거 아니야 이거
0: 갖고 어? 오긴 어떻게 갖고 와 다 먹었을 텐데
1: 아 그리고 뭐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어떻게 해 어? 뭐 할 건데 그거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이러냐? 네가 인간이야? 어?
0: 화성에 보낸다고.
1: 이런 토둥놈 같은 놈은 저
0: 화성 보낸다고 그래. 일론
1: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화성에는 얼마나 더운 줄 알아? 공기도 없고.
0: 너 화성 가봤어?
1: 너 거기 가는 순간 끝나는 거. 에?
0: 화성 가봤어?
1: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 영화로 보고.
0: 진짜 화성 더울 것 같지 않아요?
1: 에. 불화자잖아. 그러니까. 불화자 아니야? 화성?
0: 낮에 엄청 덥고.
1: 불의 별.
0: 그 화성에는 네. 저게 없잖아, 또.
1: 뭐가 없어요?
0: 대기권 그런 게 없잖아. 공기가 없잖아, 거기는.
1: 다른 데도 없지, 그거는. 예.
0: 아, 지구는 있잖아, 이 사람은.
1: 지구, 그러니까 지구 빼고 다 없잖아.
0: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겠냐고.
1: 그러니까 거기 가! 그냥! 예. 누가!
0: 너 거기 가고 싶어, 그래.
1: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수박 실컷 쳐먹어라, 그냥. 어? 시원하겠다, 아주.
0: 화성에서 수박이 예. 나오냐?
1: 아니, 이거 여기서 서리에서 가져간다.
0: 야, 여기서 화성 가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 썩지.
1: 지금 우리 대화 되게 유치한 거 아시죠? 네, 빨리 넘어가시죠, 이제. 빨리.
0: 자, 이번에는. 아니, 근데 왜. 네가 읽고 네가 화 좀 내면 안 되냐?
1: 쉬엄쉬엄 해요.
0: 아니, 쉬엄. 노래 좀 틀어. 형 힘들어.
1: 쉬엄. 문자도 안 오고 뭐.
0: 그니까.
1: 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진짜. 아, 너무 놀라시네. 화난 일이 없다고 요즘에? 거짓말 하지 마요. 어? 요즘처럼 화나는 일 많은 때가 어디. 빨리 보내! 문자! 자.
0: 이 노래를
1: 샵 0951
0: 네, 좋습니다. 힘든 싱어 출신의 예.
1: 저거 봐. 가수. 싱어도 힘들대 지금. 힘든 싱어.
0: 광표 가수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0: 네, 힘든 싱어 광표 가수의 노래 추억의 포장마차. 옛날에는 참 포장마차가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
1: 그러게요. 그 왜 뭐 도로 정비 사업 뭐
0: 여의도 때문인가? 옛날에 보면 말해요. 네. KBS 별관.
1: 맞아.
0: 그 MBC 앞에 그 사거리에도 많았었어.
1: 네, 그 빨간 그 포장마차.
0: 그러니까. 술 한 잔 따라놓고 술잔에 키스하면. 네. 여의도 광표 가수가
1: KBS 그래. 별관 앞에도 많았고.
0: 그때는 그때 기업형 포장마차가 많았지. 네.
1: 그리고 네. 대학로 저 옛날에 대학로에서 연극쟁이 연극할 때. 네. 예, 네, 거기 대학로에도 포장마차 엄청 많았어요.
0: 아, 그랬죠. 네. 와, 네. 포장마차 많았지.
1: 오지 마, 진짜.
0: 그랬죠. 이게 이제 술잔 따라놓고 키스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들이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얘 뭐 건강을 나빠지고.
1: 응? 진짜 어렸을 때, 저 20, 30대 때는. 네. 오로지 진짜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1: 네, 뭐 네. 마시고 나발이고 뭐. 음미하고 나발이고.

0: 아니고 그냥 취하려고 먹었던 거 같아요.
1: 말 그래. 네. 약간 이제 부적절한 거 같고.
0: 정신 생각하면 참.
1: 아 근데 저 네가 그 얘기하니까 저 파블로가 그러는데 너 주사 있다고. 네?
0: 저요? 네. 되게 많이 먹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먹으면 그냥 완전히. 그러면 이제 주사가 있죠.
1: 아유 그러는 파블로는 주사 없을 것 같아? 네. 네?
0: 근데 저는 주사가 뭐 네. 누굴 뭐 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1: 자지 넣어 그냥 네, 자지 넣어.
0: 그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그냥 들어 넣어 자요. 그러니까 네. 뭐 화단이건
1: 그렇지.
0: 보도블록이건
1: 네. 자 거기까지 하고요.
0: 울어요
1: 자,
0: 울어.
1: 9253님께서 오늘은 녹방 아닙니까? 야 최욱 씨 이게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없으면 지금 녹음인 줄 아시잖아. 자 청취자 여러분 9253번님 네. 생방입니다, 생방.
0: 이거 뭐, 아니, 얼마나 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포장마차 들어 누워 잤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예? 오늘, 대 지금 얼마나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1: 자, 7338님께서는 퇴직하고 19년 차 다마스로 용달하는 77살 젊은 형아입니다.
0: 어이구.
1: 교차로 내에도 엄연히 차로가 있는데, 간혹 차로를 무시하는 인간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또 하나 넘버에 헛자 하자 호자 들어가는 차 렌터카 운전하는 인간들이 유난히 법규 위반 난폭 운전 많이 합니다. 최국 씨 네. 한마디 부탁해요.
0: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7338님 눈에 띈 어허허허 허허허 차로 지켜 차로 지켜 운전을 어디로 배운 거야 보통 어? 뭘로 배운 거야 이거 운전을 어? 야 지키라고 하니 아나 진짜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야 이거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숟가락 내려고 싶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어지 앞에 봐 어 깜빡이 안 켜 확
1: 네가 인간이야
0: 어디 끼어들어 차선 지켜 네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진짜
1: 아 딴 거 좀
0: 화성 넘어 토성 명왕성 천에 은하계 너머로 꺼져버려!
1: 은하계가 아니고 아, 태양계 너머.
0: 아, 죄송합니다. 어. 태양계. 뭐, 그게 그거고.
1: 뭐가 그게 그거야? 은하계 안드로, 태양계 다르지.
0: 안드로메다를! 그냥 요단강 건너라.
1: 괜히 아는 척 하지 마. 네. 자, 이어서 1121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하나 제안합시다. 네가 인간이야 말고요.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싶어 이런 거 어때요?
0: 야, 상당히 정치적이신 분이에요.
1: 근데 하메네이가 지금 이란 하메네이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0: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1: 아니 그 아들.
0: 아들?
1: 아들 아니야?
0: 아니 하메네이는 돌아가신 분이고.
1: 아 그래?
0: 네 아들은 뭐더라 이름이?
1: 아들 이름이 뭐야 지금?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0: 하메네이 주니어인가?
1: 이란에 하여튼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네. 미사일 맞고 싶냐. 아, 이거, 무섭네.
0: 이거 방송심의 규정 괜찮아요?
1: 네. 네가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0: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한 방에 가고 싶어?
1: 아이, 타격감 있네. 야.
0: 즉사야, 즉사!
1: 미사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0: 기분이 어딨어요? 그냥 호상이지.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지 뭐.
1: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그대로 저희가 읽어드렸어요.
0: 뭔데 이거?
1: 미사일 맞고 싶어.
0: 어?
1: 앞에 꼽히니까.
0: 근데 생각하면 이거 뭐 되게 잔인한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렇지.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1: 쓰지 말까?
0: 아니 진짜 나쁜 놈들한테만 이해하죠. 진짜 나쁜 놈.
1: 그렇지.
0: 어? 진짜 완전 갑질하고 예. 막 이런 사람들.
1: 그럴 때는 한번 써보고자 예. 예. 이어서 0038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우스 꽃 농원인데요. 더울 때 마시려고 당근주스 1000ml짜리 12병을 농원에 놓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홀랑 다 가져갔어요. 진짜로 짜증나. 이거 미사일 때려. 미사일. 이거 미사일 때려야 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0: 아까 뭐였지?
1: 아니 그 앞에 거 하지 말고 어.
0: 미사일 맞고
1: 그냥
0: 미사일 맞고 싶어? 이게 뭐야?
1: 그거 알아서 해 그러면
0: 미사일 맞고 싶냐고?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가져가? 아주 너무하네 진짜. 어? 아니 농원이면 또 시골 아닙니까? 그 요즘 시골 인심이 이게 아닌데 진짜 야 이 도둑 네가 인간이야? 아, 저 어떡합니까, 진짜.
1: 진짜 도둑이네. 그냥 가져갔다니까.
0: 요즘에는 진짜 그래요. 이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 어떡합니까, 이거. 갖고 와! 갖고 와!
2: 다 마셨어?
0: 너 당근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몸에 좋은 거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콜라 훔쳐가지고 그냥 짜증나게. 어? 네가 인간이야?
1: 자, 5564번님. 안녕하세요. 일구행님, 일행님 쓰신 건가요? 아마 일구행님 쓴 것 같아요. 일구행님, 최국 씨, 안녕하세요. 성인 PC방 운영하는 나쁜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불법 바카라로 하루에 수백, 수천 탕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가요?
0: 아, 그거 하는 거 네? 있죠. 지하에.
1: 부자가 이런 걸 하겠어요. 돈 없는 분들의 고열을 짜내는 나쁜 XX 열받아!
0: 네. 아 근데 오육사님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아니시죠? 예. 네. 경험담 얘기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예. 네. 아무튼.
1: 아, 우리나라에도 불법 박하라 하는 데가 네. 있나 보네. 네.
0: 불법은 하면 안 되지.
1: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아, 발음해야 돼.
0: 그러니까.
1: 불법이라고 발음하라고.
0: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걸 차려가지고 진짜 어? 경찰 선생님들 빨리 저 단속해 주세요.
1: 뭐 하다 말어.
0: 힘들어. 왜 힘드냐, 미치겠네.
1: 체육이 네. 오늘 안 되겠다. 앰뷸런스 불러야
0: 아, 초반에 보면. 너무 힘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다음
1: 주 예. 자, 6623번님께서 교통 제보를 하나 보내셨어요. 서서울 호수공원 주유소 앞 김포공항 방면 1차선에 3중 추돌 사고로 많이 막힙니다. 서서울 호수는 어디 있는 거야?
0: 네? 서서울 호수공원. 서울 호수공원.
1: 서울 호수공원인가?
0: 예. 김포공항 방면. 아유, 어떡합니까?
1: 예. 예. 자, 이어서 1387번님. 두 분 안녕.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한 짐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높아서 더 상차할 수가 없는데. 예, 저 사진이시구나. 예. 예. 없는데. 예. 남은 짐을 더 올리자고 해서 안 되니까 차 안 돼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니까 예. 계속 실어보자고 해서 단속 걸리면 벌금 나와요 그랬더니 아, 네. 차 한 대 더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휴 힘듭니다. 네. 1387님께서 이제
0: 예. 예.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1: 그러니까
0: 화가 엄청 나셨어요 지금 표정이.
1: 1387님 예. 얼굴 뒤로 셀카를 찍었는데 얼굴 뒤로 이제 그물로 예. 1톤 트럭 정도 되는데 아. 짐을 이렇게 쫙 그 감싸놨어. 근데
0: 아이고 이거
1: 저거 신데다 더 실자 그랬다가 예. 그러다 벌금 낸다 그랬더니 차 한 대 더 불러라 그랬더니 아. 진작에 그러지. 아. 에이구.
0: 아니 이거 그 나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이거 주출사 사고라면 어떡할 건데? 어? 싣는 게 다 규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쩌려고 진짜. 아, 너무하시네, 진짜로. 적당히 싫어했지? 야! 적당히 싫어! 적당히 싫어! 운전하시고 기사님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려고. 이거만 사고라면은 다 기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야, 이 나쁜, 네가 인간이야? 적당히 싫어, 적당히 싫어. 벌금 나오면 뭐 벌금 내줄 거야?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네가 운전하든가. 야, 네가 역할 싫어가지고 네가 이사하든가. 야!
2: 화성 가고 싶어, 그래.
0: 왜 이렇게 화성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1: 금성 가고 싶어.
0: 아 금성 가고 싶어. 금성이 바뀐 거 알아? LG로.
1: 야 정말 최고의 내 박수 한번 쳐줄게.
0: 아 진짜.
1: 취재원도 일어나냐 안 받으면서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화를 내고 있어.
0: 예, 우리 기사님 화 많으시겠지만.
1: 왜죠. 최고 씨를 위해서 빠블 PD가 출연료는 못 주고 노래 한 곡 주겠대. 이안경이 부른대요. 거기서 거기.
0: 거기서 거기 좀 해.

0: 네, 이양경의 거기서 거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는 동안에 네. 최국 씨, 네, 요 봐 문자 참
1: 뭐라고?
0: 와, 최국이 응원하는 문자가 그냥 쇄도하고 있어.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0711님께서 최국 씨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초보 네. 개인 택시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1: 아우,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 초보시구나. 예. 아주 꼭 대박 나시길 하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항상. 예.
0: 이어서 344.
1: 혹시라도 저 만약에 타게 되면은 좀 깎아주세요.
0: 3449번님께서도 정말 최국 씨가 고생이 많네요.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는데 대신 화내주니 이러다가 최국이 혈압으로 쓰러질까봐 걱정됩니다.
1: 저도 걱정됩니다. 쓰러질까봐.
0: 근데 출연료 안 주냐 그러니까 파블로가 주겠대.
1: 아, 진짜?
0: 돈이 아니고 현물로 주겠대.
1: 현물로? 네. 뭐 있는데? 뭐.
0: 감자 한 박스하고 한마는 한 망이 있대.
1: 감자 한 박스, 감자 싹 텄겠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0: 청취자가 보내준 건데.
1: 예. 아직도 있어요?
0: 아, 몇 주 전에 아니고 최근에 받았나 봐.
1: 아, 그래요?
0: 예, 준비해놨대.
1: 예. 아, 저 좋죠. 하나 예. 주세요.
0: 그래요. 이따 가져가세요.
1: 박스랑 햇마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햇마늘 한 망일대.
1: 예. 감사합니다.
0: 마늘 비싼 거 아니야.
1: 너 딱 집에 예. 들어갈 때 어깨 딱 펴고 들어가야겠네. 햇마늘 한 망. 와이프 얼굴에 확 던지면서 그냥. 야!
0: 야, 돈 벌어왔어? 이거? 마늘 벌어왔어?
1: 밥 차려와!
0: 아, 저 밥 안 줘? 밥 안 줘, 집에 가면?
1: 제가 안 달라고 합니다. 안 달랍니다, 제가.
0: 자, 4454번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고 해서 연차 휴가도 못 쓰고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은요, 혼자서 가족 타고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아... 최국 형, 시원하게 화 좀 내줘요.
1: 진짜 너무하다, 정말, 진짜. 사장, 야! 사장이면 다야? 사장이면 다냐고! 어! 사장질 그따위로 할 거야! 야! 직원들이 일할 일 시키고, 너는 휴가 가냐? 이런 네가 인간이야? 야, 그럼 지금 직원들도 휴가를 보내고 당신도 가든가!
0: 그치?
1: 사장이 말이야, 사장이면.
0: 그치?
1: 사장이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아니야? 어? 가장 애착을 갖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채워줘. 네가 휴가를 못 가더라도 직원을 보내주고 직원 휴가 보내고 네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이런 진짜 에이 진짜 패이 있죠. 침 뱉으면 안 되나? 옆에다 뱉은 벽에다 뱉은 거야. 벽에다가
0: 나한테는 안 뱉었어.
1: 예, 예, 예. 아 진짜 하메네이랑
0: 미사일?
1: 하메네이랑 뭐였더라? 아 진짜
0: 하메네이하고 만나서
1: 하메네이랑 트럼프랑 파티하다가 미사일 맞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예 대충 알아들으세요.
0: 자 이어서 1387님 안녕하세요. 이삿짐 사연을 보냈던 하재영 영달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까 그분 있잖아요.
1: 아, 예.
0: 머리띠도 이분이
1: 아, 그러니까요.
0: 단골 청취자 네, 우리 하재영 청취자님
1: 우리 하 대표님
0: 고맙다 그러잖아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속이 시원하대요.
1: 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최고 씨가 출연료를 못 받아도 이 보람이 있잖아.
1: 그러니까 그치? 요즘 어떻게 요즘 뭐 이사 많이 다니나요 사람들? 일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네.
0: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저 최국 씨.

0: 화를 냈더니 네. 청취자님이 예?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출연료는 못 받더라도 청취자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런 걸 바로 보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최욱이 너도 출연료 그 1원 뭐 10원 그런 거에 목매달지 말고.
1: 아니 근데
0: 청취자들 보람을 느껴.
1: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솔직히 네. 우리가 예전에 네. 예? 예전 이거 제대로 돌아갔을 때
0: 출연료 받을 때
1: 예, 선배님은 MC고 저는 게스트잖아요.
0: 그렇지.
1: 예, MC는 선배님 그래도 좀 예? 보람 듯이 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게스트는 얼마
0: 너보단 좀 너보단 좀 받았지. 예,
1: 게스트는 네. 얼마 뭐 한 몇만 원 받아요. 예. 근데 네,
0: 그때 한 10만 원 안 받았냐?
1: 그 세금 때문에 한 그때 한 뭐 9만 얼마 들어왔는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9만 얼마 들어온 거 뭐 얼마나 돼. 근데 이게 정말 안 들어오니까 야 되게 이게 정말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그 돈이구나.
0: 그 생각이 바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출연료를 못 받고 있는 게 그 돈의 그 소중함 있잖아. 그런 걸 일깨워주잖아.
1: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아니 있냐? 나는 진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뭔가 좀 우리가 좀 뭐게 좀뭐 이게 청사진을 좀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0: 아니 너 그쪽에 아는 사람 야. 많이 있지 않냐? 네? 없어?
1: 몰라요. 뭐
0: 아니 그 간대매 잠실 그쪽에.
1: 아 그쪽이랑 상관없어요.
0: 아, 상관없어? 아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지금.
1: 이게 어쩌다 어? 이렇게 됐냐 진짜.
0: 자 이어서 0554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화물 운송하는 사람인데요. 콜 잡아서 운송하는데 주선사 사장들이 너무너무 콜비를 많이 뜯어갑니다.
1: 아,
0: 예를 들어 10만 원에 2, 3만 원은 기본으로 뜯어갑니다. 조금만 뜯어가라고 해줘요.
1: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10만 원에 3만 원 뜯어가면 못하라는 거야 이거. 어? 3만 원 뜯어가고 그 7만 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세금 내면 그 남주도 알아.
0: 적자야 적자.
1: 적자 그래. 적자. 거기다 적자, 기름 적자. 넣고 진짜 네. 기름 넣고 참 일면 기름값 더 들고 야.
0: 차 할부값 내야지.
1: 할부값도 내야 되고 할부값 그래. 보험료도 내야 하고 자동차세 내야 되고. 그래. 아우 진짜.
0: 때 되면은 저 타이어도 갈아야
1: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 얼마인 줄 알아? 또 뭐 있어?
0: 됐어, 그렇게 말해.
1: 작작 좀 뜯어 결론은.
0: 적자야 적자 그래.
1: 네가 인간이야 마이너스라고.
0: 네, 좋습니다.
1: 아 목 아파. 아, 너무 아프다 목이.
0: 야 컨셉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러는 거야?
1: 아니 컨셉입니다.
0: 자 6828번님께서는 주말 농장에 걸음하려고 닭똥 한 푸대를 사다 놨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유 이걸 또 누가 가져갔어요?
1: 야 닭똥도 가져가냐? 아 정말 짝
0: 값은 4,500원밖에 안 하는데 도둑질해서 농사지은 거 먹고 아. 살이 되고 피가 될까요?
1: 야 하다하다 똥을 훔쳐간다 정말. 야 진짜 사람 환장한다 진짜. 야 그
0: 이렇게 아, 이렇게 네가 똥 훔쳐가면은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
1: 네가 똥 훔쳐가면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 하다하다 똥을 훔쳐가? 야, 닭똥도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진짜.
0: 아, 독하지.
1: 야, 너 진짜, 오지다, 정말, 너도. 아우, 진짜. 야, 너도 그 정도면 되게 절실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살지 마. 남의 거잖아. 왜 훔쳐가, 그걸?
0: 남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 흘리게
1: 하냐. 네가 똥 싸가지고 네 걸로 해! 어? 야, 네가 닭고기 먹고. 캔 먹고 싸면은 그게 닭똥일 거 아니야? 니 걸로 해, 니 걸로!
0: 아이고.
1: 아, 죄송합니다. 식사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마지막에 네. 닭똥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1: 닭똥 같은 놈이 뚝뚝 떨어진다고? 내 눈에는. 아, 제 형님의 그 어떤 문학적인 표현. 역시 국문과.
0: 아, 좋았습니다.
1: 아, 못 이겨. 경희대 국문과.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
1: 아, 뭘 또 와요?
0: 아, 44분밖에 안 됐어.
1: 그래? 네, 알겠어요.
0: 자, 사랑의 감촉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슬김의 사랑의 감초 재밌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그 막 닭똥도 훔쳐가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0529님께서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우리 업런드요, 걸음을 20호대나 누가 훔쳐갔대요.
1: 아,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예, 종종 있네. 참, 네.
0: 논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은 걸 갖다 그렇게 훔쳐가 그래. 저 그냥 가면 안 돼. 한마디 해. 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미사일 맞고 싶어. 곡사포 맞고 싶어 그래.
1: 아이고, 너. 아, 사람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0: 그럼 물총 맞고 싶어. 아, 물총 가지고는 나 약하지.
1: 아니, 곡사포를 때려. 아니, 네? 걸음 훔쳐갔다고 곡사포를 때려버려.
0: 뭘 때릴 거야, 그러면? 어? 뭐 때릴 거야?
1: 그냥 비비탄 정도로 해요.
0: 비비탄. 비비탄 맞고 싶어 그래, 그럼.
1: 비비탄 한 100발 맞고 싶어! 저기, 10m 앞에서.
0: 100발 맞으면 죽어!
1: 아, 10m 앞에서 맞으면 괜찮아요. 따가운 정도.
0: 가져와, 그래, 빨리.
1: 갖고 와!
0: 갖고 와.
1: 너 니네 논 그거 저기 어 수확률 높이자고 남의 논 그렇게 망치게 할 거야? 아, 저 이게 제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안 되는구나. 선배님처럼 그게 안 된다.
0: 8176 정치자께서는 자기 신발인 줄 알고 가져간 손님한테 신발 돌려달라고 화 좀 내주세요. 두 번밖에 안 신은 새 건데 택시 기사인데 트렁크에서 가져갔어요. 올게 뭐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어.
1: 아, 정말 진짜 너무한. 이건 뭐 똥 훔쳐가고 걸음 훔쳐가고 이젠 뭐 신발까지 훔쳐가? 아 이걸 왜 가져가 그거를? 어? 아니 우리 옛날에 네. 저 그런 적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네. 진짜 저기 옆집에 신발 이렇게 빨아가지고 말려놓은 거 막 이렇게 훔쳐가고 그런 애들 있긴 있었어요. 어?
0: 근데 왜 나보고 우리라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은 아니, 세대냐? 우리라니.
1: 아니, 선배님 때는 또 더 했을 거 아니야. 예. 네. 그렇잖아요.
0: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1: 아니,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시절도 아니고.
0: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거 맞먹냐? 어?
1: 알았어요.
0: 아무튼. 저희 세대 그래, 저희 세대. 네.
1: 야, 진짜 정말 지금 2026년에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신발을 훔쳐가, 신발을 도대체가. 어? 니가 인간이야? 그치. 그 새 거를 말이야, 새 거를. 어? 이거 트렁크에 있는 거를.
0: 그렇지.
1: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자기 건 줄 알고 모르고 그렇게 가져갔을 그런 저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진짜로 훔쳐간 거면 진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0: 지금 8176님께서는

0: 응, 네. 그렇게 저 인자한 걸 바라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게 화 좀 내달라는 거야.
1: 바꿔야!
0: 그렇게 가야지.
1: 바꿔! 두 번밖에 안 치는 거야, 두 번밖에!
0: 네, 그렇게 너, 가야지.
1: 너.
0: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다.
1: 아, 너 신발 타고 냄새 한번 맡아보고 안 나니까 가져간 거 아니야?
0: 그렇지.
1: 바꿔!
0: 네. 자. 네. 예지 아빠님께서 구기형 마늘 들 구기형 마늘 들고 가면 형수님이 마늘 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1: 안 가져가겠습니다. 네, 100%예요.
0: 아. 자, 이어서 3645님께서 문자 긴 문자를 보내셨네. 최국 씨, 지난주 토요일 파주 감악산 제3 주차장에서 7대의 오토바이들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하고 그늘에서 푹 쉬고 2시간 지난 후에 시동 걸고 바리케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좁은 인도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주차비 10원 하나 내지 않고 쫓길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혼 좀 내주세요. 할리 등 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시켰으면 당근 주차비 2,000원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된 미꾸라지 라이더들. 그 좁은 샛길로 사이사이 빠져나가는데 참 나빠 보였어요.
1: 아이고.
0: 그 비싼 오토바이 타면서 고작 2,000원을 못 냅니까? 감악산 제3 주차장에 7대 세운 미꾸라지들 혼 좀 내주세요.
1: 감악산 제3 주차장 7대! 오토바이 7대!
0: 할리.
1: CCTV에 다 찍혔어!
0: 아, 좋아, 좋아.
1: 어? 확 신고해버려가지고 그냥 과태료 네. 그냥 더 왕창 더 그냥, 어? 물리기 좀. 갖고 와! 돈 내, 빨리! 네. 다시 와서 계산하고 가!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면서 주차비 2천 원 꼴라 2천 원을 안 내. 2천 원이 또 큰 돈이면 큰 돈이긴 한데 그게 몇 천만 야 없어 보여. 그치. 되게 없어 보여 그거.
0: 할리 어? 탈 자격 없어 그래.
1: 야 할리를 타면서 2천 원을 안 내? 너는 그런 할리 탈 자격도 없어. 어?
0: 나 줘 그래 나 줘.
1: 나 줘. 나 줘. 아 나 그 면허 없어요 그거. 선배님 줘. 선배님 줘.
0: 나도 없어 나도 없어.
1: 어? 바꿔 88로 바꿔. 스쿠터로 바꿔, 스쿠터로!
0: 아니,
1: 전기 자전거 타고 다녀, 전기 자전거!
0: 지금 할리, 이거, 저 검색을 해보니까 1억짜리도 있네?
1: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요, 할리는.
0: 이야, 이거 뭐죠?
1: 뭐, 배기량이 뭐.
0: 승용차보다도 비싸네.
1: 와.
0: 할리 탈 자격 없어, 그래.
1: 아. 아유, 니가 아유, 자, 너 같은 인간이 할리라는 거를 타고 다닌다는 거 자체가 진짜, 아유, 나라가, 이게 웬일이냐, 아, 이게.
0: 그죠? 자.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53분 이제 다 했어. 아유 최욱이 수고했다 오늘.
1: 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내용이 다 누가 뭐 훔쳐갔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갔다.
0: 야, 더위한테 한번 참 그거 승질 내. 아, 더위 빨리 가 그래.
1: 아 좀 덜 덥잖아 요즘에.
0: 아 해 빨리 시간 없어. 한마디만 해 빨리 가 그래.
1: 야 그만 좀 덥자. 덮어.
0: 빨리 가 그래.
1: 빨리 가.
0: 그렇지. 한 번 더 해.
1: 빨리 가. 오지 마. 그렇지. 야 너 때문에 지금 뭐 바닷물 고기도 다 죽고 막 난리 났어 지금.
0: 자 오늘 끝곡입니다. 청취자가 이 노래를 신청해요. 진영의 달달한 나 때려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영 씨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1: 아, 정말 수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
0: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잠실 롯데타워에서는 행사가 진행되면서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잠실역 사거리 일대로 현재 정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또 삼청공원 입구 교차로에서 삼청터널 쪽으로 가는데 현재 도로 꺼짐 현상이 있어서 그 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광복절 연휴에 휴가철인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과 사천시 그리고 남해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라서 해당 지역 지나는 분들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중에 동해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가는 길 강구 1터널 안에서는 현재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전면 통제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휴가일입니다. 여수행.

네. 추가열의 여수행 3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2부 마지막에 전화 인터뷰에 했었던 분 있죠. 청취자 건축사 도전하신다는 0610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어우, 전화를 직접 주고 너무 놀랐어요. 얼른 집안일 조금 하고 와이프 잘 귀가시키러 다녀오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9월 12일 날 시험 치신다 그랬는데, 예, 합격하시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5287님께서, 예, 당첨되셨네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대신 문자를 보냅니다. 부모님은 현재 가구 제조업과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2시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하는데요. 날이 더운데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몸과 보양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5287님께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둠의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실버돌 힘든 시간입니다. 두 분 가수분들은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힘든 보조 MC 남산 씨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힘든가 본데? 뭐 긴장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자, 힘든 보조 MC 남산 씨, 그 다음에 두 가수 도전자 구재영, 류인숙 씨, 예, 두 분이 미리 와 있습니다. 두 분이 또 아주 이 자켓도, 예, 여자 가수분은 녹색, 예, 남자 가수분은 핑크색. 야, 깔맞춤하고 오셨어. 예. 자, 노래 듣고 힘든 싱어, 실버돌 힘든 싱어.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참여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죠. 예. 서미 씨가 이름을 서화숙으로 바뀌어서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서화숙이 부릅니다. 고민하지 마.

0: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힘든 싱어
1: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보조 MC. 차만 타면 오는데 우리 국민 가수를 꿈꾸는 실버들 힘든 시고 이대가왕 남산 씨. 아까 어떤 분이 산이 형 그러더라고요.
2: 아, 반갑습니다. 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네. 요즘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1: 누가 그래?
2: 제가 얘기하고 있죠. 가수 남산입니다. 네.
1: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려면은 네. 여기서만 노래가 나가면 안 돼요. KBS, MBC, 뭐 SBS 다 나가야 돼.
2: 아, 제가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최일구 형님께서 주무실 때만 제가 나갑니다.
1: 자, 우리 스탠드바 MC 한 30년 하셨잖아요.
2: 네? 그렇죠. 예예. 예.
1: 그 경력을 살려서.
2: 네.
1: 실버들 힘든 싱어, 파울로 PD가 이제 딱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네. 어때요? 각오, 한마디.
2: 세월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고, 네. 시간이 흐르듯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최일구의 허리케인쇼가, 빛나고 있습니다.
1: 그 준비한 멘트입니까?
2: 아, 옛날에 제가 그 MC 볼 때 많이 쓰던 멘트.
1: 그대로 다시 한 번만 해요. 자신있게 좀 위축돼 있어. 자, 여기 스탠드바 시작.
2: 세월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듯이 음악이 흐른 가운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쇼가 TBS에서 남산이 빛나고 있습니다. 차만 타고 오는 건데.
1: 남산 씨, 여봐요.
2: 예,
1: 여봐요.
2: 뭘 봐요? 할 말씀 하세요.
1: 야, 근데 우리 힘든 보조 MC 남산 씨인데 이 뭐 예. 원고지가 왜 이렇게 시커매? 뭘 매직으로 다 이렇게 뭐 가피를 하고 그랬어요?
2: 아, 실수 없이 멋있게 하려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그 준비했는데 왜 원고진 보지도 않아? 어?
2: 이 원고를 보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그 즉흥 쪽 나와야 잘하는 겁니다.
1: 아, 자, 그러면은 남산 씨 가왕 등극 이후 오늘은 이제 새로운 도전자 두 분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자, 남산 씨, 보조 MC. 네. 소개 주세요. 잠깐만, 음악 나오면 합니다. 자, 하세요.
2: 가수 유인수. 그는 누구인가? 경상남도 남해 가수왕 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한 남해의 진정한 딸입니다. 2017년도에 스타 제조기 박성훈 작사 작곡 빨리 오세요로 데뷔했고요. 깊은 감성, 표현력과 명품 보컬을 담아낸 신곡 엄마 엄마를 발표하여 가요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수 유인석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유인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남의 사투리신가 봐.
3: 네.
1: 아이고. 저기 소개 멘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2: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1: 이거 저 초등학교 국어책 읽는 것 같아요. 그거.
2: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네. 또박또박 들어야지 대충 넘어가면은.
1: 아니 또박또박.
2: 유인수가 나왔는지 구자인은 잘 몰라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1: 똑바로 저 하는 거는 맞는 말인데 네. 너무 먼저 바짝 경직돼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남산만의 칼라로 자꾸.
1: 여보세요.
2: 그렇게 하지 마.
1: 여보세요. MC가 지금 시키는 대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보조 MC님.
2: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어서 셀프 힘든 싱어 남해의 딸 가수 류인식 씨 30초 셀프 PR 시작.
3: 네, 저는 2017년도에 빨리 오세요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뻐꾸기 사랑 또 지금 지금은 엄마 엄마 또 신곡 준비 중에 됐는데 제가 남해 지역에서 한동안 날렸던 스타 강사였다가. 노래 강사였다가
1: 류인숙 씨가 네, 네, 남해에서
3: 네, 세계적으로 그 어려움이 겹친 2019-20년도에
1: 코로나

0: 그때 제가 그걸 생업을 접고
1: 잘하셨어요.
0: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1: 예.
0: 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은 가수로만 활동하고 제가 이제 가수 류인숙 TV라고
1: 네.
0: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구나. 네. 류인숙 TV도 네. 운영을 하고 계시고.
0: 네. 네.
1: 좋습니다.
0: 할 일이 없었을 거냐 유튜브를 하고 계시면서.
1: 여보세요. 묻지 않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지금 이 나온 노래가 엄마 엄마예요?
0: 네네.
1: 이 노래가 그 남예 씨 그 저희 힘든 싱어 또 초대 가왕인데 이분이
0: 아~
1: 남예 씨 그 남편 김인효 씨가 작곡한 노래라면서요?
0: 네네.
1: 그죠?
0: 김인효 선생님 제가 그 사무실에서
1: 네.
0: 아트뮤직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그 인연이 돼가지고
1: 예,
0: 곡을
1: 그렇습니다.
0: 받았습니다.
1: 이따가 한번 이제 자기 노래할 때 이제 불러주실 거고 엄마
0: 네,
1: 엄마
0: 네.
1: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1: 도준 씨 말이에요
2: 예, 예.
1: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2: 아니 우리
1: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지
2: 유인숙 가수님은 제가 그 유튜버로 좀 살펴봤어요
1: 네.
2: 보니까 가요 TV
1: 네.
2: 뭐 여러 방면에 뭐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를 많이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그
2: 그리고 노래교실 강사도 하시는데
1: 아, 그 얘기는 다 했어
2: 아니 근데 이제 네. 인물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까 그 리허설 하다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1: 네.
2: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가수가 흔치 않은데
0: 아~
2: 오늘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쇼에 나왔기 때문에
1: 저기 너무 좀 오버하지 마시고
2: 아니 뭐 인도 그대로 말씀드려요
1: 자 좋습니다 아, 내가 막 놀리니까 힘들지 더
2: 아니요 재밌어요
1: 재밌어요?
2: 네 원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자 우리 전문 보조 MC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케미가 너무
1: 자 남산 씨
2: 예예 예.
1: 자 다음 도전자 남자 가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3: 가수 고재영
1: 아 여보세요 좀 인터벌 좀 주고 해
2: 아니, 처음이라 이렇게 하시냐
1: 천천히 천천히 시작 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진정성을 담은 노래 덕분에로 왕성한 활동 중인 분입니다 마일리지는 상당합니다 열정만큼은 20대 가수뿐 아니라 각종 행사 전문 MC로 활동하는 만능 재주꾼 가수 고재영 씨를 소개합니다.
4: 제1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분에 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구재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구재영 씨는 또 핑크색 자켓을 입고 오셨고 이 네 명이 앉아 있는데 저만 이거 색깔 없는 그냥 티셔츠를 입고 있네.
2: 집안 어려워도 지금 옷 좀 챙겨 입고 있고.
1: 자, 전문 MC. 하신다. 오늘 남산 씨가 이제 보조 MC로 오늘 첫 데뷔를 하는 날인데 구재영 씨 말이죠.
4: 네.
1: 이제 시원찮으면 이제 구재영 씨가 좀 도와줄 수도 있나요? 보조 MC로 나중에?
4: 뭐 잘하시는데요. 뭐 그럴 리가.
1: 오늘 봐가지고.
4: 네, 오늘 봐가지고.
2: 저분하고 나하고는 네. 일단 연배도 차이가 있고
1: 네.
2: 또 캐리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따가 실버들 힘든 싱어 30초 셀프 P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예의 바른 가수 구재영 씨 30초 셀프 PR 시작.
4: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가수로서 노래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전 국민들께서 덕분에라는 세 글자를 사용하시면서
1: 네.
4: 행복하고 웃음꽃 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4: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1: 그렇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4: 네.
1: 그 프로필을 보니까 조영남 씨 디너쇼에 게스트 출연했다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는데
4: 네, 제가 5년 전에 여의도 63빌딩 조영남 선생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1: 어떤 인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4: 뭐 이제 제가 장항선을 타고 다니는 고향이 충남 서천이에요.
1: 네.
4: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삽다리 그 조영남 선생님 고향이시고
1: 예.
4: 또 이제 예, 저도 충청도 장항선 열차를 타고 다니고
1: 네.
4: 또 서울에서도 이제 여러 번
1: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4: 예, 예 그런 예. 인연으로
1: 조영남 게스트로 출연하신
4: 예.
1: 적이 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아, 역시 저 이 구재영 씨가 예, 전문 MC라 발성이 좋네 아주 또박또박하게 남산 씨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2: 아, 우리 충청도라 조금 느립니다

0: 자, 그러면은 남자 씨. 자, 네. 이제 두 분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예, 또 팬분들께서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까 네네. 저 프롬프터 좀 보시면서 문자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또박또박.
1: 이영근 TV 두 분이 나오시니
0: 이영근 TV 그리고 바로 가면 안 되고 네, 이영근 TV 네.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자,
1: 이영근 TV 청취자께서 두 분이 나오시니
0: 아니 여보세요. 네. 이영근 TV 청취자가 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아. 읽으라니까.
1: 이영근 TV 청취자분께서 두 분이 나오시니 누굴 응원해야 하나요? 여기는 편, 우리는 편, 선의 경쟁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0: 여기는 편이 아니고 이기는 편. 아.
1: 이기는 편.
0: 여보세요?
1: 말하세요.
0: 아유, 재밌어. 아, 놀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제역 루인숙 두 분의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산 씨가 청취자들 참여 방법, 여기 있죠?
2: 예, 참여 방법을
0: 많이 해왔네.
1: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구재영 또는 2번 류인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만 타면 오는 데가 아니고 문자만 보내면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무한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0: 무한한 참여? 뭐 오버 아닙니까? 무한한 참여.
1: 그것보다는 좀 많은 참여와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0: 근데 어때요? 그, 네. 저 들어가기 전에, 노래 대결 들어가기 전에, 네. 예, 긴장도 풀 겸. 스탠드바 MC하고 이렇게 라디오 생방의 전문 보조 MC.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네. 듣고 계시니까. 말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예.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멋스럽고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0: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요?
1: 그 말도 이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지어서 하는 것도 또 다르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0: 아니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차이가 있냐죠.
1: 아무리 아니 연세가 드셨어도 젊은 사람들 배울 게 있는 겁니다.
0: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1라운드 대결을 할 건데. 구재영 씨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1라운드는 본인 곡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3: 네.
0: 그죠? 구재영 씨의 본인 곡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덕분에라는 노래. 네. 자, 그러면, 자, 마이크 앞에서,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1승에 도전합니다. 가수 겸 전문 MC, 구재영 씨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덕분에 듣겠습니다. 박수!

0: 아유, 또 깡듯하게 또 허리 굽혀서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리 좀 앉아주시고.
1: 네.
0: 아유, 어때요? 저 전문 보조 MC.
1: 일단은 우리 그 구제형 가수가요. 네. 인물이 네. 반반하고 네. 노래도 감사해
0: 반반 그런 거 하지 말고
1: 노래기 때문에
0: 인물이 좋다 이렇게
1: 좋아요
0: 인물이 좋다고
1: 네, 인물 좋고요
0: 노랫말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1: 그 송대관 선생님의 덕분에 한 노래가 또 있어요.
0: 송대관 선생님
1: 여러분 덕분에 네. 당신 덕분에 이 노래인 줄 알았는데 네. 이 노래는 우리 김병헌 선생님 곡이기 때문에 네. 그 차원이 다른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네.
0: 아니 뭐 노래 해석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1: 네. 그 목에서 나온 그 미성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네. 그 비주얼하고 제가 매치가 돼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보조 MC님.
0: 여보세요. 아, 예, 예. 그 말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괜히 길어지고
1: 평상시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0: 자 그러면 문자 좀 저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 현동현 가수님께서 가수 구재형님 핑크빛 자켓이 너무 멋지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덕분에 허리케인에서 5승까지 가자! 이렇게 하셨고.
0: 여기 저 보조 MC 남산 씨도 예. 5승을 거둬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2: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0: 중간에 또 비기기도 했죠.
1: 아, 두 번 비겨가지고 두 어렵게 비겼어. 탈락할 때까지 갔었는데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네.
0: 또.
1: 자, 영미강께서, 구재영 가수님.
0: 영미강께서, 영미강님께서.
1: 네. 영미강님께서, 네. 구재영 가수님, 허리케인에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1라운드 화이팅!
2: 고맙습니다.
1: 네. 구재영 덕분에 422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날까지 1승 응원합니다!
0: 네. 또.
1: 건축사 도전하시는 0610님. 네. 그래서 문자 주셨는데 집안일 설거지 청소하면서 듣는데 귀에 붙네요. 덕분에 행복하게 빕니다. 노동요 딱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노동요가 뭐죠?
1: 일하다가 이제
0: 그랬다는 거죠. 덕분에 노래
1: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이런 걸
0: 일하면서 덕분에 들으니까 딱이다.
1: 아 그렇죠. 아. 노래 들으면 일하면서 노래 들으니까. 또 돈이
0: 돈 아니 근데 지금 권투하러 나왔어요. 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대.
1: 제가 아들이
0: 정신 사나 어이 가만히 놓고
1: 제가 왔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0: 아 그래요? 여기다 다 여기다 손 놓고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첫 번째 무대 구재영 씨 끝났고 이어서 류인숙 씨 첫 번째 무대 네. 예, 본인 노래가 어떤 거죠? 아까
3: 엄마
0: 이 노래를 어떤 분이 만드셨다고요?
3: 네 작곡 아까 분 남의 가수님 남편 되시는 네, 작곡가 김민호 선생님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노래 준비 좀 해주시고 네. 네. 근데 왜 문자를 61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조 MC가 어설픈 게 너무 재밌네요. 배꼽 빠집니다.
1: 원래 MC라는 것은요. 보조 MC는 전문 그 메인 MC보다 넘치면 안 됩니다.
0: 됐고요.
1: 예, 네, 약간 그
0: 너 저보다 넘치라고 그래서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1: 예, 네, 제가 할까요 그러면요?
0: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0: 이제 자 류인숙 씨의 노래입니다. 엄마 여러분. 2번 류인숙입니다. 문자 주세요.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문자라 문자 부탁합니다. 2번 류인숙입니다.
1: 이런 걸 보조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0: 아 예.

0: 김현철 씨. 첫 번째 곡 좋은 노래. 아이, 좋습니다. 엄마, 엄마, 웰컴해 주세요. 현지 만져주시고요. 네. 자, 세상은 살만합니다. 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냈어요.
1: 유인숙 가수님, 예쁘시다. 뻐꾸기 사랑, 엄마, 엄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0: 감사합니다. 좀 부드럽게 좀 읽어주세요.
1: 유인숙님, 예. 유인숙님, 2번, 화이팅, 엄마, 엄마.
2: 고맙습니다.
0: 누가 보내신 거죠, 이 문자는?
1: 요거요? 네. 유화숙님께서.
0: 유화숙님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곡씩 이제 첫 번째 무대를 꾸몄는데, 자, 이제 어때요? 저 노래 하시고 나니까 좀 긴장 좀 풀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3: 예, 네, 뭐,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보조 MC가 잘 해주시니까, 긴장은 진작 풀렸는데, 네. 아주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네. 네. 이인숙 씨는?
2: 네, 저도 엄청 긴장해가지고 사시나부터 떨리고 있는데. 네,
0: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느끼던데.
2: 가사 깠다 가면 가사도 까먹을 뻔했어.
0: 자, 그러면 다들 이제 처음이시고 그러니까 라디오 생방송은 이인숙 씨 처음 해보십니까? 어디 딴 데서 해보셨어요?
2: 아, 많이 해봤었습니다.
0: 많이 해보셨고.
2: 네, 신곡 네. 나오고.
0: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자, 그러면 예, 잠시 후에 이어서 계속 두 번째 무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네.
1: 자, 실버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도
0: 여보세요.
1: 투표할 수 여보세요. 있습니다.
0: 예. 실버돌 그러지 말고 실버 이렇게 좀
1: 실버돌.
0: 예. 네. 네. 실버돌 드리아
1: 실버돌. 네. 어렵네요.
0: 예. 네. 실버돌.

0: 아니 남자 씨 정말 KBS 가요 무대 출연한 적 있어요?
1: KBS 가요 무대 8번 출연했고요.
2: 오. 저 밴드 같아요.
1: 전국 노래대랑 2번 출연했고요.
0: 와. 전국 노래대랑
1: 우리 김명 선생님 같은 우리 회원 친구입니다.
3: 예, 예.
1: 구재영 씨는
3: 인정합니다.
1: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라 이거네. 에?
1: 제가 더 앞으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전자 구재영 씨. 자, 이번에는 이제 커버곡 하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3: 베이로 선배님의 네? 봄나게 살 거야. 왠지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도 봄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1: 그 이 노래 그 베이로 선배님은 어떻게 선배님 고향 같은 거이죠?
3: 충남 논산이 고향이세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논산의 딸기가 유명합니다.
0: 논산 딸기죠.
1: 딸기 축제도 유명. 네,
3: 그러면 그 축제 때 가면 이 선배님이 신토벌이도 부르고 막 하시잖아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응? 고향 그 정치가 막 배어나길래 네. 이 선배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 노래를 그렇군요. 좋아하게 됐습니다.
0: 베이로야 봄나게
1: 선배님은 소천, 저는 대전. 그 선배님은 성동 같은 고향.
0: 충청도 향후에서 나왔어요.
1: 네, 아니 그렇게
0: 저희 남자 씨. 네. 근데 봄나게 산다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1: 노래를 멋있게 봄나게 불러야죠.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게 봄나게 사는 겁니다. 자신 있게, 멋스럽게. 말씀하세요.
0: 그게 폼나게 사는 거예요.
1: 아니 어떻게 사는 게 폼나게 사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폼나게 사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구재영 씨, 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무대입니다. 도전자 1번 구재영 씨,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박수.

0: 네, 구재영 씨 폼나게 살 거야. 베이로운공 노래 두 번째 무대로 잘 들었습니다. 자, 본재영 씨. 네,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김지우 님께서 1번 구재영 가수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쩡이
0: 저기요. 그렇게 이제 읽고 나면 네. 한번 물어보세요. 구재영 씨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1: 아, 구재영 가수님. 그 김지우 분께서 그 응원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1: 멋있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쩡이라는 분이 1번 구재영 가수님 덕분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가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 오늘 라디오에서 보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핑크색 와. 자켓도 취향 저격입니다. 어디서 사신 건가요?
2: 아, 어디 사시는 분이냐고?
1: 어허, 키어링이 안 좋네요. 어디서 옷을 구입하셨냐고요. 숙소수 한번 저게 문제라니까.
2: 표준말을 물어보셔야죠. 저희 팬께서 예. 예, 이 의상을 맞춰주셨어요.
1: 아, 팬께서.
2: 어디냐면 예. 그 상으로는 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1: 책상 치지 말고 말씀하세요.
2: 우리 강진,
1: 아까
2: 강진 선배님께서 예. 늘 의상을 이렇게 맞추시는 거기에서 저희 팬이 와. 선물해 주시죠.
0: 막걸리 한잔 강진 씨가 예, 하는 데서
2: 예, 예, 예.
1: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아니고 그 팬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대문에서 사신 것 같아요. 한 천만 원 주고.
2: 이거 정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딱.
0: 근데 아, 우리 있긴 있습니다. 남산 씨 옛날에 옷장 사했다고 그랬죠. 저런 자켓 아.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1: 아, 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2: 아, 이거 똑같은데.
0: 또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1: 422님께서
0: 4222까지 읽어주지.
1: 422님께서
0: 하나 더 있잖아. 4222.
1: 422님께서
0: 하나 더 있다니까. 4222.
1: 여보세요.
2: 잘 하시는데.
1: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합니까. 4222님께서
0: 그렇지, 그렇지.
1: 구재영 가수님, 베이로 가수님 커버곡도 멋지게 잘 하십니다. 우리 폼나게 살아갑시다. 1번 구재영. 아싸! 잘한다.
2: 감사합니다.
1: 역시 폼, 여보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2: 아, 예.
1: 출조점 저게 문제라니까. 역시 폼나게 잘하십니다. 화이팅!
0: 예, 좋습니다. 아, 이거 힘들었어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류인숙 씨의 두 번째 무대. 커버곡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네, 저는 남인수 선생님의 네. 추억의 소야곡으로
0: 추억의 소야곡. 자, 유인숙 씨 두 번째 무대입니다. 여러분, 2번 유인숙 문자 부탁합니다. 박수.

0: 자, 민식 씨가 두 번째 곡 남인수 원곡의 추억의 서야곡 아주 열창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 자, 류인숙 씨 문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이영근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헐, 너무 웃겨요.
0: 뭐가 웃긴다는 거예요? 류인숙 씨 노래하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1: 아니, 저희들이 웃기다는 거죠. 노래하는 게 웃기는
0: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1: 아니 이거 청취자분들이 지금
0: 노래
1: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추억의 소리고 남인수 선생님들이 그 정통 틀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묻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0: 아 그러니까 노래 끝나고 문자 소개해달라 했더니 헐 웃겨요 그러고.
1: 아 여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 읽고 있잖아요.
0: 아니 맨, 써 있어도 그 나만 가지고 안 되고 상황을 전달해드려야지.
1: 아니 여기 두 분 모셔놓고 지금 저한테 지금 추천하는 겁니까?
0: 또 됐고 예. 두 번째.
2: 아 이거 땀나요.
1: 6000번 님께서 두 번, 2번 연속 신급을 올립니다. 신급을 올리신대요.
3: 감사합니다.
1: 그만큼 노래 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사마나 공사님께서 2번 유인숙 노래 잘하시네요. 화이팅!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3386님께서 후후후후후 남상가수님 보조 MC 개그펀치의 최일구 앵커가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건 혼수상태구나. 오늘 힘든 시고 도전자는 이번 유인숙 씨가 좀 나을 듯 응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렇게 막 소개해도 되는 거예요? 저 아니, 유재용 씨도 있는데.
1: 예? 아니, 제가 여기
0: 유재용 씨도 있는데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유인수 씨가 좀 낫다.
1: 1번 구재영님께서는 네. 너무 인물로 좋으시고 늘 잘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시나요?
0: 그런 문자가 어디 있어요?
1: 내가 얘기한 거죠.
0: 지금 남자희 씨 오른쪽 구렛나루 밑에 땀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 야.
1: 보세요.
0: 아니 KBS 가요 무대 7번 출연한 분이 그래 여기가 아주 떠오르고 있어.
1: 사람을 이렇게 모셔놓고.
2: 아니 저도 보조 MC 덕분에 웃느라고 땀나요. 노래할 때는 안 나는데.
1: 보세요. 웃으러 왔습니까? 노래하러 왔지.
0: 자 이제 두 분 두 곡씩 다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최종 발표 전에 두 분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구지영 씨부터요.
2: 그 보조 MC 우리 남산 가수님의 심정을 알겠고 네. 이 자리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0: 누가요? 보조
2: 남산
0: MC가요?
2: 가수님. 예, 보조 MC가
0: 아니 여보세요. 구재영 씨 본인 두 곡을 다 불렀는데 예. 그 소감이 어떠냐
2: 그 소감은
0: 이거예요.
2: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아, 보조 MC 잘한다가 소감이에요. 두 곡
2: 이렇게 어려운 걸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0: 오늘 네. 어렵지만 최선을 네.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1: 스탠프 MC 안 보셔서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신 분.
0: 리엔싱은 어땠어요?
3: 네, 저도 아, 우승을 했다는 게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그리고 최일구 네. 선생님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3: 방송에서 뵙던 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수 류인숙 신인 가수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줄 때까지 저는 영원히 신인 가수이니까 이 신인 예. 가수 딱 좀 떼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예, 실버돌 출연하셨는데 또 힘든 싱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떠세요 류인숙 씨? 예. 네. 실버돌로서 신인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3: 네. 제가 그 일단 오늘 첫 시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떨리거든요.
0: 네네.
3: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경연대회도 제가 예전에 나가봤지만 제가 이렇게 긴장만 안 했으면 아마 벌써 뜨지 않았을까. 네. 오늘도 역시 긴장되지만 우리 두 분 덕분에 많이 웃고 우리 그래요. 또 같이 출연한 구자 재영 가수님과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0: 자 우리 이제 힘든 보조 MC 남산 씨
1: 네네.
0: 오늘 처음 보조 MC를 해봤는데 네. 소감 한번 들어보자고요.
1: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뭐 걸음이 어렵잖아요.
0: 예.
1: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뭐 열심히 하면은 메인 MC까지도 제가 하지 않을까.
0: 네. 그렇군요. 다 했어요?
1: 그럼 끝났잖아요.
0: 아니 1분을 더 해야 되는데 저 밖에서 빠블로.
1: 아 그래요? 네.
0: 시간이 남는데 1분 정도.
1: 원래 저는 MC도 MC지만
0: MC요?
1: 가수이기 때문에
0: MC. MC.
1: 희열이 안 좋아서. 네. 여기 이제 우리 저 유튜브를 진행하는 유인숙 가수님께서
0: 네.
1: MBC라고 했습니까? MC라고 했습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3: 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1: 저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무슨 저 발표하는
0: 자 됐고, 네. 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
1: 앞으로 열심히 해서 네. 좀 재미있고 웃음이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근데 그 게스트로 나왔을 때는 더 재밌게 하셨는데 뭐 네. 이렇게 타이틀 보조 MC 이렇게 하니까 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산 씨.
1: 그게 아니고요.
2: 잘하려고 하시니까.
1: 자리가 요 자리야, 요 자리야. 또 하늘과 땅이.
0: 알겠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0: 자, 그러면 자. 오늘 자, 승자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들 힘든싱어 오늘 결과 발표합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우승자 뽑는데요. 구재영 대 류인숙, 류인숙 대 구재영. 자, 남선 씨 누가 네. 이겼는지 발표해 주세요.
1: 아, 오늘 두 분께서
0: 잠깐만, 너무 쌤으로 좀 듣고 긴장감은 좀 불러입시다. 바로 마지막.
1: 오늘 우리 구재영 가수님, 유인수 가수님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두 분 다 1승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심사라는 것이 청취자분께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우승자 1승!
0: 발표해야 돼요? 빨리 해요. 시간 없어.
1: 엄마, 엄마를 불러주신 유인수 가수님 1승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윤숙 씨, 자, 소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2: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방송에 나온 것도 너무 영광인데 여러분께 제가 오늘 또 1승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0: 구재영 씨도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를 보냈는데 아깝게 우승 못하셨습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3: 아,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류인숙 가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1승 한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아,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죠. 네, 축하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곡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1승 류인숙 씨가 부른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구재영 씨, 류인숙 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든 보조 MC 남삼 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4: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되는데요. 호우 및 강풍 시 되도록 야외 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합니다. 또 계곡, 하천 등 저지대와 급류 위험지역 접근 및 야영을 금지하고요. 산비탈, 축대, 담장 등 산사태 및 붕괴 위험지역에는 즉시 대피하도록 합니다. 갯바위, 방파제 등 너울로 인한 휩쓸림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편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신내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10.5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묵동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했던 고장차 방금 전에 이동하면서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하월공램프부터 고장차 지점 지나 신내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계속해서 일부 정체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광복절 연휴에 휴가철이기도 해서 고속도로는 평소 다른 일요일에 비해 긴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 도로 창원 쪽으로 가는데 남지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있습니다.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인제부터 상남 3터널까지 11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0.5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17일인 내일 오전까지 경상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휴가철에 내일까지 광복절 연휴라서 고속도로 여전히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인제 부근에서 상남 3터널까지 다시 설악부터 화도까지 이렇게 총 33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

0: 위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되는데요. 호우 및 강풍 시 되도록 야외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합니다. 계곡, 하천 등 저지대와 급류 위험지역 접근 및 야영을 금지하고요. 산비탈과 축대, 담장 등 산사태 및 붕괴 위험지역에서는 즉시 대피하시고 갯바위, 방파제 등 너울로 인한 휩쓸림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편 도로는 1시간 사이 대체로 정체 길이가 줄었는데 고속도로는 아직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0: 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는 점 나들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더 줄었는데요. 특히 서울시내 도로 흐름은 대부분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0.5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호입니다. 락과 포크는 오래전부터 전쟁에 반대를 해왔지요. 반전운동과 평화운동의 선봉에는 늘 락과 포크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권순호의 새벽 공감입니다.

글렌 헨사드 Falling Slowly. 9845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었던 글렌 헨사드가 오토바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Falling Slowly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저도 기사 봤어요. 아마 한 일주일 열흘 전에 거의 그때쯤에 이런 사고가 있었지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구나.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아, 요새 또 뉴스를 보면 이란하고 미국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일본은 뭐 이제 뭐 군대를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 참 속상합니다. 진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사람 사는 데다가 미사일을 쏘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발 전쟁은 좀 그만해야죠.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AC/DC, Thunderstruck. 8424번님이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레너드 스키너드, Sweet Home Alabama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꽃마리님, 순우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면 하니까 급 땡기기는 하지만 라면의 유혹에 넘어가면 먹자마자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쓰셨네요. 제가 며칠 전에 라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이제 말 끝에 근데 이런 라면 얘기해서 이 시간에 이런 라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도 드렸어요. 꽃길 눈화지님, 와우, 이제 페스티벌 음악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3일 그 특집 방송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셔서 들으셨네요. 저도 에릭 크립튼 이 곡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사연들,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흐뭇하고 이러면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같이 늘 소통과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CCR 로다이 라이브로 들으셨죠? 참 노래나 연주나 너무 솔직하죠. 이어서 들으신 곡 실리카겔 노 페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PD분들은 이런 노래 진짜 안 좋아하세요. 중간에 노래가 딱 멈추잖아요. 한 1, 2초 정도. 그래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딱 멈추는 순간 방송사고인 줄 알고 막 긴장하고 막 이래요. 모든 노래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들으신 실리카겔 노페인 이 노래가 중간에 딱 끊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아마 티는 안 내지만 우리 황정호 PD도 좀 놀랬을 겁니다. 5584번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네요. 오늘도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여름 잘 보내보아요. 화이팅입니다.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화이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들국화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3997번입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긴 쑥스럽고 혼자 앓다 보니 밤에 잠도 잘 안 오네요. 흔히 말하는 남성 갱년기가 찾아온 걸까요? 젊을 땐 천하를 다 가질 것처럼 당당했는데 마흔이 넘어가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픕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씻어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3997번님. 맞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았죠. 저도요. 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흰머리도 보이고 운동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또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데 익숙하죠. 그냥 이게 좀 창피한가 봐요. 뭐 또는 뭐 3997번님 가족이 걱정할까 봐 또 아내분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거기다 늘 남자는 원래 좀 참는 거야 이런 말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요 마음도 몸처럼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가끔 아내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요즘 내가 좀 힘든가 봐.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한 날이 많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스스로에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라디오, 새벽 공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어쩌면 그 음악은 마음속에 쌓아둔 오랜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는 시간이 아닐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아온 시간이 길어져서 작은 위로에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나 봐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조용하게 길을 걸으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 멀어졌지요. 그래도 우리 삶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번 건네주세요. 괜찮다. 많이 애썼다. 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환하게 웃는 날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보낸 이 사연이 생각났으면 좋겠네요. 저랑 같이 다음 계절을 향해 천천히 가보시죠. 지금까지 부족한 위로의 권순우였습니다.

Rockwell Knife. 꽃길 누나지님께서 신청하신 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3997번님, 어떻게 조금 위로가 되셨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문계이저님, 여름에는 블루스와 스누디의 현명한 고민상담에 이어, 현명한 고민상담.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2시 30분, 기온은 32도. 신촌 블루스와 사랑과 평화의 끈적끈적한 노래에 딱 걸맞는 날씨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창문 안쪽의 서늘한 욕망을 위해 창 밖에서 단열 압축의 열기를 토해내는 실외기를 생각하니 무엇이 정답인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써주셨어요. 그러게요. 창문 안쪽의 서늘한 욕망을 위해. 네, 표현 괜찮은데요. 문계이저님 가끔 이렇게 그 고민 상담, 고민 나눔 이후에 이런 글을 가끔 써주시죠. 늘 잘 읽고 있습니다.

Meet love.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이어서 길버트 셜리반 Alone Again. 이 노래는 9391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순우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푹푹 찌네요. 이렇게 더운 날 상큼한 노래를 듣고 싶어요.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죠. 와, 이 노래 진짜 어휴, 고등학교 때인가 뭐 이때 듣고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다시 들었습니다.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제이슨 라지의 I'm Yours 들을 건데요. 이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

0: 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1: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뉴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

저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전 6시 37분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서남서쪽 29km 지역에서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경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없지만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권에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창원 갓길과 김해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산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휴일 아침 닷게 대부분의 구간이 수월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7시부터 한남과 신탄진 구간 양방면 1차로에서 휴일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 중인데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권에서는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통영 나들목 진입로에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현재 전면 통제하고 치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영 시내에서 통영 나들목을 진입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동창원 부근 1차로와 지수 부근 1차로 그리고 진주 분기점 1, 2차로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창원 쪽으로 마산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0: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강풍 시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곡과 하천 등 저지대와 급류 위험 지역에는 접근 및 야영을 금지하시고요. 산비탈, 축대, 담장 등 산사태 및 붕괴 위험 지역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갯바위, 방파제 등 너울로 인한 휩쓸림 위험 지역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휴일 아침답게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한산한데요. 통영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때문에 전면 통제였었던 통영 나들목 진입로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진입 3차로는 여전히 통제 중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